0: 안녕, 건텐츠 라이드 파이널 선 마디 턴레스팅 190 크레퍼레스 연기 라메원 6 레프트 앞으로
1: Turn left heading 190, left by this Yankee approach for the 160 left on course 23.
0: Epsilon 112, fly heading 180, vector 2, final approach course maintain 11,000.
2: Heading 180, maintain 11,000, Epsilon 112.

0: 파라다야 5 드로방 비크리아 다이렉트 빅센 리센트 리치 11,000 바이 빅센
1: 다이렉트 빅센 리치 11,000 바이 빅센 파라다야 501
0: EVA 184 리크리아 다이렉트 비너
2: 리크리아 다이렉트 비너 EVA 184

0: 목표 포지션은 수원원 다이렉트리 세팅 플라이브 166 세팅 플라이브 150 포메이션 마이크 리켄스톤의 16 라이트 241
1: 리니어 드로먼 도쿄 아프로드 라자 런웨이 16 라이트 엑스펙타레스 양키 런웨이 16 라이트 아프로드 클리어 비아스 1 골프 아라이벌 미켄 살보 150
0: Expectiles Yankee Runway 16 right, clear the swamp, hold for a good maintain flyway 150 near 211.
1: All stations Tokyo approach Narita Kenny 2995 information Mike, parallel ILS approach this runway 16 left and right time progress. All Nippon 8442 re-cleared direct boost.
2: Direct boost, all Nippon 8442.